0: 야, 그래 깜짝 하다 불렀나 마 위에 미가 마성 피굴구랑 보내나 진짜 너매미 엠맹고 났다 에바랜다 이빠 엠맹고가 울렛마
1: 디베히바스